이청충한 감조래 이기만이기 에리스냐바 웨이워엠 그때가 예브롬 마르클리앙 감기 청춘농 연금이 가리야 우치브 미니스터 그질라 콘라드 콩글 상마 니스니 데페우 하이토 웨 일라이차 카만 예펜크레 야 기감 기우페르 기페르 하포 카 박마라 시빌 호스피탈 하 사우드 가로 힐스 데일랑 와 어디셔널 치프 세크레터리 우토 용그치낫 헬스 닥터 삼팟 쿠마르 네테 헤이 엠 랑 데프티 커미셔너 와캄조레 기우크레 용그치낫 이체 이키야 우치브 미니스터 하와클람 하그니스니 더옹우 와 예그니게 타우스마르 라니가 호스피탈 The Yele Open Clan, Yikilat Yada, you pair, Lingbagi project, Kiwa Chongdor Hado, Kat Week Lur Tengka. Dong to Chule wa the M, Ipin Miet Penbaha, Ipin Chana, Ipin To, Ipin Tani, Yaka OPD, Lenig Outpatient Block, Wewa Yeni Le M Slim De, the Ye Open Dem, Katwa, Itao Pelang Omwan, Wakamjule, Kitao Chong Tao Sa, Yonki Staff, Leniki Quarter, Yeginile, the Lacha Kamat Heito open them. Kaniga Hospital, the Penhe Apen Kamai, Lingba, EM, Yong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Le, Nete Katautia, Neventa, Ki Manbei, Ki Kakon, Yegore Tiblet, Kamka 50 Bedded Mother and Child Health Wing, Wakamdu Le, Kabalot Bank. Nedium Sangma, the Ong Chu Le, Wa Haini Pejpunya, the Emi Tumu, Wopen, Baha Chu Chu, Yoga Chokpot. Community Health Center, Chaka First Referral Unit. Rayu, Devopatha, Ya Kiwakre, Yonga Chanat, Wopun Depki, Yaki Kam, Heirukom, Iwa Smart, Dewa Yele, Le Wopun Ne Wopun Sa, Ya Imiat Ibha, Wa Irukom, Iwa Em Kam, Dewa Ong Wakam Kasor Kari, Tumugo, Heita Wopun He, Wopun Yar, Ya Kachanat, Yongi Che Ikiya, Kamtami Echekri, Ha Katang Garo Hills. The prolog di kubor katuru poi chukut naga kashvani shilong katunya abani yegi program kubor.